0: 빵.
1: 뽕. 너라 너라 잘 먹어.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바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서 뿐 뭐든 강경기 갱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궁. 오빠로 뭉수 생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깐 가랭가리 빼트로 사니끼네 블론조 뜬뚜꼬 뜬와룽 너뻐 미니마르끗 적합 낭기 그리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니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고급부도한 쭈꿉 구나아키 해피 강구 nyeken QR code murih proses transaksi dadi gampang cepet lan aman.
1: Walah, gatos titik keris pusaka kita
0: duduk.